0: 준비가 왔어요.
1: 준비가 왔고요. 이렇게 한 번씩.
2: At curve and fair gates, over.
1: Wait, man, stand back.